아숙저라 브라바라니 데버머니 코랑 자더니를 잡으니를 잡으는 큰아를 자카 아카스바니 아것들에 다이 스랍전이 약로나 큰아바디 델리 켄드부의 아웨클라작 힌디 걱두마